일어나 보니까 별이 이제 기다리라니요. 계속 기다가 depan bareng-bareng. 기다가 내가 나오 니 마사 depan. 시바도 여러 개도 내가 samudra lagi.